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최근 이런 휴대폰 케이스는 의료 폐기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화제가 온라인 인기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 케이스에서 자극적인 플라스틱 냄새가 나고 휴대폰이 발열할 때 냄새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험,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휴대폰 케이스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건강 위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폐플라스틱 사용. 일부 업체에서 의료 폐기물이나 전자 쓰레기를 재활용해 간단히 가공, 조조, 성형해 케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제품에는 가소제, 다환 방향족 탄수화 수소,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소제는 주로 프탈레이트를 말하는데 피부 접촉이나 호흡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발달 이상, 성저숙증, 생식기 기관 손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천식, 알레르기, 중금속 만성 중독 등 질병 위험이 높아지고 성인 남성의 정자질 저하, 여성의 내분비 장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가 염색제 사용. 저가 제품은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비 기준을 넘으면 인체 세포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뼈 조직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업용 접착제 사용. 케이스에서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계열 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되기도 하는데 이때 강한 자극 냄새가 동반됩니다. 장기간 접촉하면 만성 중독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케이스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재를 확인하세요. 액상 실리콘 혹은 TPU 소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이 두 소재는 보통 냄새가 거의 없고 만졌을 때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느껴집니다. 둘째, 인증 기준을 확인하세요. 3C 인증 마크가 있고 휴대폰 케이스 일반 기술 요구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정규 제품은 포장지에 식품 등급 실리콘 등 소재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험 요소를 피하세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가격이 지나치게 싼 제품은 건강상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플라스틱 냄새가 나더라도 환기하면 냄새가 사라진다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배달 음식은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건강 사이에는 주동적으로 넘어야 할큰 간극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계속해 주의해야 할 6가지 배달 음식료 및 주문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덮밥, 채즙과 기름, 소금이 모두 밥에 스며든 것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입니다. 도마도 달걀볶음, 고기채, 고추볶음 등과 같이 담백한 요리를 우선 선택하고, 홍소육, 회과육을 피하며 먹기 전에 먼저 국물을 버리고 밥을 비비지 말아야 합니다. 면, 쌀국수. 단점은 면이 많고 냄새가 적으며 국물이 짜고 기름기가 많은 것입니다. 우선 맑은 육수를 선택하고 냄새 1인분과 고기 1인분을 더 추가해 면은 절반만 먹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탕. 사실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배달 메뉴입니다. 맑은 육수 또는 버섯 육수를 우선 선택하고 냄새, 두부, 버섯, 살코기를 많이 추가하며 완자와 라면을 적게 넣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가벼운 식사. 겉보기에는 담백해 보이지만 문제는 흔히 드레싱이 있습니다. 식초 드레싱이나 레몬 드레싱을 선택하고 마요네즈 드레싱과 케첩 드레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1인분 추가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죽, 국. 흰쌀죽은 전분의 소화 속도가 빨라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잡곡죽을 선택하고 삶은 달걀이나 소량의 냉채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흰죽만 마신다면 이는 마치 설탕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치킨, 바비큐. 일반적인 식단으로 자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반드시 껍질과 껍질 아래의 지방층을 제거하고 많은 양의 냄새 샐러드를 곁들이며 매달 1회 이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배달 음식 자체가 건강에 적인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주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냄새는 절반 이상, 주식은 줄이기, 기름과 소금은 적게라는 세 가지 요령만 기억한다면 배달 음식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균형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용 커피컵은 도시 직장인들의 아침 외출 필수품이 됐습니다. 매장에 개인컵을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제도는 단순한 판촉 활동을 넘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낌을 위한 작은 습관으로 시작한 개인컵 사용은 친환경 소비를 상징하는 생활 방식으로 발전하며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길 커피를 구매할 때 개인컵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현지 한 직장인은 개인컵을 쓰면 한 잔당 5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면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는 셈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은 사람들이 개인컵을 쓰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커피 브랜드가 개인컵 이용 고객에게 2원에서 8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금전적인 절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중환경연구센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컵을 한 번 쓸 때마다 약 40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1년 동안 줄이는 탄소량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의 한 커피숍에서는 하루 평균 100잔가량이 개인컵에 담겨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친환경적이며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생활 태도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에는 개성 있는 컵을 소개하거나 저탄소 실천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와인잔, 도자기 그릇, 보온 주전자 등 갖가지 용기를 활용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환경보호는 더 이상 딱딱한 구호가 아닌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문화로 바뀐 것입니다. 친환경 소비는 커피 업계에만 머물지 않고 패스트푸드, 제과 업계로 넓어져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개인컵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개인 식기를 챙기고 장바구니를 쓰며 과도한 포장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식기 불필요를 선택하고 쇼핑할 때는 간소 포장 제품을 고르며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선호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녹색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컵 열풍은 도시락 용기, 디저트 용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제과점은 개인 용기를 가져온 손님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개인 식기 사용 고객에게 가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들도 흐름에 맞춰 개인컵 사용을 장려할 뿐 아니라 매장용 도자기 컵을 확대하고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은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오랫동안 음료 소비의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버려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해마다 약 5천억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데 상당수가 자연계에 유입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수질과 토양, 인체 건강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컵을 반복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원을 아끼고 환경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상해에서 시작된 개인컵 사용 열풍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한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000여 개 매장에서 개인컵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상해가 2,200여 개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환컵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커피 축제, 음료 행사에서 순환컵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지정된 곳에서 컵을 빌려 쓴 뒤 세척할 필요 없이 반납하면 됩니다. 컵을 들고 다니기 어렵거나 세척이 번거로운 사람들도 손쉽게 저탄소 생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호라고 하면 큰 규모의 활동만 떠올리기 쉽지만은 사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없는 안전한 휴대폰 케이스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출할 때 장바구니를 챙기고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식기를 거절하는 것, 커피를 마실 때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 불필요한 전원을 꺼서 전력을 절약하는 것 모두 소중한 친환경 실천입니다. 거창한 노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철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